0: 食乜嘢菜呀、啊？款式甚多，唔该你随便睇下个菜牌啦。
1: 酒咧我就唔想饮，菜咧我就唔想食、
0: 哦，
1: 不远千里而来，都系想见下呢个生肖牌。
0: 哎呀！